지켜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숨어와준 별. 내운 죽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